0: 아비 또 어? 빙한 뭐?
1: 놈 새끼야 어떻게 아버지 얼굴에 머플에도 분수가 있지 그따위래. 넌 지금부터 내 아들 아니야.
2: 아빠. 아버지.
1: 아버지란 소리 하지도 마.
3: I've been looking at you all the time, and I think that the chismes, I mean the gossips, are true.
4: 아이씨.
5: Who told you you can touch my things? Okay?